심의 마음을 받아오지 어라미오 캐스와테 마오시오차 나아사시오나 수치아수오 우디바다세지아니지에 우디바다세지아니지에